난 너와 약간들을 모두 하나같이 뱅뱅뱅뱅 하늘을 슝 슝 그냥 막 하늘을 날아다녀 슈퍼맨 너의 꼬리 위에 매달려 웃음 짓게 만들어 내게 뱀네 너 후진 만드는 그 화살 날 깡들이 되는